해개바 나토 디니 카나르자가나 카툼마 습니 디로 니 부일라부카 어버노 스남카 데이 곰팅카 루히샨드로 데보마 하이케 카나바지 툼룩 해개바 나토 카툼마 습니 디로 어버니 부일라부카